0: 这个年轻的大宋的马个姐姐个年轻的，等等这些个哟。 Re terang jina chuta nga chik kong song de nin jua mo re la tina da terang shi tu tang yang na sang ni ni zong de tang yang chu da nga chik kong song de jina pai la song no chu yong na chu kong yang na yang yi ku ra song no ina chu da sang ma shi lu kong no lam de mo zo re la da la ba de jina chu lo ma na ban chung ju jina yang de jing ge dan ji ge de yang pai da de ju ta ku me ni de ni jina nga chik kong song de we cha li da yang 한가 파일라송 참마당란 던종고네 너무 양식만 그때 아니 로마가 나나영 야르마라 이코란 조고네 너무 양식만 그때나 도마근 냄리된 적 같았는데 이제 나영 정마가 지금 무스크 양지 돌는 시고니 아 디나 로마 남바가 디징가 초이토니 이제나 안 냄리된 적 같았는데 이제나 강덕단 양죽 시고 그거 버때 이제나 다 줄업다란데 주의형 파일라송 시라 통고 중고니 시라 럽단 속고니 원디 다 렁쿠르 늑당이나 죽고양 렁쿠르 끙그르간 듣고니 나양 디르그다 나양 청마가 지금 냠죽시고 사컨트리욕 너긴 이 텐드니 이제 나양 아치 알라 치송 좀니니 도르 친구들이 년도 빠르게 그렇지 다 잔드시오 너무 잔드스 잔드그다스요 대난디나다스 아다 로마가 근데 된지 같은데 나 양 지금 정말 그냥 죽시고 사 무식이 양 지금 돌나시고 사 컨트롤 된지 나 잘론 있고요. 되나 주는 같이 그냥 찍다 네코라 지는 줄.
1: 돈아 바탕 저라요 누군 좀 된지 듣고 네 갑다스가 통통스게 줘라. 아 다주 롱죽 몬츠고 그렇게 소연에 도마 몬치와지가 전에 소나. 아다

0: 메고모 다 초막이 자 자기 치고 있습니다. 담을기 잠바 이거. 뒤에다 같이 정용 머리 산데 카탈리 됐다. 저쪽 사람들이 고다네. 괜히 샵선다 소지 됐다. 담망 소다 브릿네. 다 동무문이다. 같이 고르초 참라다. 다 같이 소 동무네. 저거 다 여기 여기 오늘 다 년차 지나 참라다 소나 저거 같이 이런 거 아니서 참라나 시고나 저거 다 참라다. 뭐 참가나 용어 됐다. 이제 좀 그 가운데다 참라서 참라서 꽈지. 다 같이 고르초 참라서 건데 저나 같이 망 소다 브릿네 요절 다 오친데 나 좀 녹화자다 사자다 람디 사다 요너 도디아 카크나 다디아 한지가 도덕바 카이 로아드치 뭐지 니코나 온 요타르다 마디티 당나 뭐지 정훈가 다 야트도 캐리 당아치 참라다 송이다 아디와이나 죽고 다디 도덕과 침사고 칸이 지게 됐다니다 답디치니다 된 참라스 군디아 고르쿄 참라스 고모 다 고르쿄 참라디아디 다 사자 단도즈 메이크 다 강나 쥐도 요코 강아 고르쿄 참라 긴코크 디스 참라스 고모 도모즈 되냐 고르쿄 참라즈나 다 고르쿄 참라다 치르게 다르 참칸 강나란데 고르쿄 참란데 리칸데 접고 오는다 언짱 응치 다른 정치 뭐 참 강디 고르쿄 참라 만자서 치던지다 같이 고르쿄 참라 드라 참라 수교라다 참을 저저냐다 시 송제는 어초 시가 산스 치게 송제 군즈나 치르근 어초 고르쿄 참라다 디스크 참라 고카도 참라 소나다 디오는 거 망스나 죽고 녜나다 같이 참라 죽고 고름데 지다 치긴이나 또 죽고 누구 롤릭도 시가 디한 치긴 같이 참라는 거 자침나 되세나 여기 녜나 같이 튀어서 듣고 단 데지리다 같이 자침도 저저거는 뭐 능스기 자치소나 고르큐 참마다 흑식인 약답디친 요자 아닌지나 당같이 참라는 흑식이 망스르가 소나 다 자즈 고카니 다 진능 소나 체카니 다 그냥 카이스가 다 말거나 죽고 침게 느히세나 죽고 침게 기사도 못 쓰고 또 다른 있어도 뭐 뭔가 뭐 다 회즈나 오치 고이라 통콩아디 뉴스에다 니 참 바꾸노 참득 죽고노 다 뒤가 로치 카리 죽고 니 참 트가지 못 바꾸도 뭐고 뭐 이 진능 소나 그때 체카니 다 정말스나 오치 당마티게 저러던 거도 마음에 가지 다음에 케이스크다 구모리마리마 사주도 모산스키다네 다르드고 다우치 회선아르드가 알란다다 다르드 사친오가지 도모 니아스고 도모 교즈도 응나 당망치 도모 교즈다 체터응치 대원한 소트마스고 당망스와 저저레 참나스고 대 년기지 년나 한치가 체터 망속한 위다다네 그러니까 참로 저저게 돼서 뭐
1: 침체 침모즈가 폭내나 참덕 조코노 남바 고름 탐제보 몬츠고 강이스나 뇽토카
0: 딱쇼 처마나 식다카나 모레 랑기세고 딱쇼 뇽츠르자 만자조 모타 디난송다 잠바가 참덕쇼 콘트라르그나다 다정모스나다 랑기데 이미닝가 랑기돈드간데 자기돈드간데 모요나 다랑기데 돈드간 바데 문데 리미니노 자참당게노 그도 뭐 리즐리미니노 디한체크 딱 망히스크다 우치 망소카이가 르드가타 랑게 송 응원탕나 청게니 드다 망히스 히오고 뭐 언장 케이스 다르디 르드가타다 카르나 크다나 르드가 웬보토 까지 르드가 웬보토 크즈나 르드가 알라타 모토 웬보나타 송 르드가 라가 알라슬랑타 랑게 송 종당노타 크디나 알라타 니세노 마르티탕나타 청게 마르파 뜸뜸 느히자 모타 뭐 다 청게 인덴게 코카노 뜸뜸 드르가다 그래서 좀 특적군 뜨르나타 그치 오타 랑게 오마도 뜸뜸 리스나타 랑게 송테 틀리미니엔트라
1: 코르마야시
0: 타타 치디리 콘디알레 데큐멘타 랑게 다티 고 캐포트 리미니오도 시그 모토 당같이 호초 트라다 자 제치 요노 다르모
1: 그래 대한전이 콜렌지나 잠바가 세팅이 아른가 라츠니 있다는다 라츠 뉴사가 통콘다 인이나 지금 침대에만 맞다는다
0: 아리
1: 다타 장군이 정말 키주고 뭐
0: 다르다 다오치 망히스가 라스 아디가 종나 참게 냠냥 니나 양 지금 쮸메네도 뭐 삼군노나 다오치 아르치 소치긴이나 오치 샤라스도 오치 김게 드고나도 뭐 요까지 다르 다르치 소치글라스다 니나 참게 군노다 드르가 다크 세마 단티즘 밥교 다티스와다 같이 참을 저 이제다네 같이 더 힘이 고도 다 같이 네 고르쿄 참라 제치치 다티 한치크 돈을 모아 좀 칸지나 다 니빌로 안가거든 돈더 좀 돈비 차치라 돈즈라 나비야이미도 모즈리즈 뭐 다티는 그 나싱은 제치 돈즈라 돈소 지자 나비야이미다 정용물크 도둑과요가 다시 아니가 또 정용물이나 오늘 다 염니 치 정용물만 봐 염니 치 정용물이 임바 도모도 들어 뭐 티쿵그다 같이 단도 뭐 정용물 그 도덕한 도모즈 마즈 요노가 뜻저적다 단 같이 교토 통극 그 기콘테나라 같이 닐렘바르고 괜히 신호가 닐렘바르기다 더 닐렐레 고간직성 오트이고 뜻저랑 같이 야말 텐드크 디스왈이 운노 디카타 모즈
1: 얀체니 콜란지나 안드초코 고름 토니 아 그거가 괜히 로자가 아긴 코요노 함제 보이니나 아긴 코다 공에 대고느라
0: 아리 아트 시그 중화문문 디야망들 특시 자참나 디그 개강도 세우고모 단디 정용물이나 아는 그 고노 아는 그 답디 누구 캐릭터 캐릭터 같이 참칸이 예카랑 단속과 판소나 죽고다 치사겐

0: 치사 팜노다 다 위크 지다나 그치 세마 왔다나 다 그치 이런 그런 거 치사 팜 손나 세마 지 왔다나 다 컨트롤 마치즈나 축고 어니 공특 그 뭐가 네트워크 뭐라 진영주 그런 거치 야 머리 던져 근디 콜리노 리카저 뭐 다치르고 같이 다치세 코노 제찬지나 같이 로앙아라 위크 제타 동소 어들
1: 어, 다 파츠 망치와 제타 오이가 하던지.
0: 아니, 다 다치 공이 간이가 죄지우노 동소 제타 나비아이미요. 그제지. 다 티는 동소 아들 또 다 같이 오이가 제타 던트이 던지. 그럼 이제 죽거든 뭐.
1: 어디
0: 니완 좀 거들.
1: 산이 머리케이나 아긴 콘도 동데이나 공그리다더니 제타이나 죽고 되는 뒤죽고 고름이나 죽고 아 되니 거쳐 참라이나 죽고 근데 탐지 보이니나 강라 강팽거 어때라 된팽거리가다 도들이 된 요거 요거 뭐
0: 아리
1: 근데 총진나라 아니니나 엄마 참컨스 그냥 예쁘다 아접고노 아스치진데 날글나 따르고노 아정이 역보리 아 대마인게이나 야 머사크니나 참컨마요크
0: 아리
1: 야 참컨 라라즈크 샤와 네나 지금 임북 고림 돈이나 야 디라즈 지금 낸데 마인사 아 야나 지금 요츠 요츠 지금 내가 냈고 메사 다 제차제 홀란지나 오이가 지금 이지리 고지나나 아 이지르 바나니 지금 뇽는란다 이지르시 마트는란다 지초 총지나 니에 쇼강치 테네인지나 샤완데나 르글나 타리인지나다 샹치용가 모모템 코몽보리 근진지나 지금 모히타사가도 모이지리 오코모
0: 아리
1: 응 티안치니나다 머리르니리나 샵시디 크마즈가 순지나 지초가 리칼리던데 남반데 서중세구사가 모모즈요카 아니니나 체체가 샤완데나 시가 랍친지 아 과든치시니 테인다나다 Tangina chu de conanism to sorg Nemo's user Gumuna, a gendangle to work the Tendena Chuka, Namonakanichimori.
0: Ari, Tangachi, Licondina, Lissemina, some struggle hoka, Tina Marinaka, Dingizuk, Tam Marinaka, Dingizendra, Yinding Chu, Kimsa Syndrome, Dota Quagga, Ranga Kempentos on Jucilata, Dicatua, Supile,
1: Galacani, Chit, Kajanantuka,
0: Ari,
1: Kuntamudi Karezi,
0: that this was in Niokata, Tia Gira, Chingazo Tomata, Tanitanga, Tangatum Kanodo, a gurney looks at Hamatum. that Tirawak Chakas at Langa Manu, that Angachi, Chakalanguno, Goramanu. This could answer so much himself in the winter. But that the handshaker, Tom Montum Kana, that Lori Lori in the Lisepa, Sahara Yung, the handshaker, only Ga Lisepa, Kahiz, that Linchanga Sukwazi, that in Angachi Lojanguno, Lisepa Sahara Mansu. This is Pastara's Mondang, just the Jing and Rulich Sukhs, Nangachi, suggested Sukunju, the Jesuit Mutchanam. That Jesuit, Nabach Mosna, Lisepa Saras on that, which is Lisepa Gambaska, Taki, Gulin Sukuni, the Anjika, the Chukasa Tuni, Sukju, that Kunga Sunina, the King of Tumkunga, that Quizna Tumasa Sujina, Tumasku, Jesuit Sazoka. Tianjika, Chumkanga, Jinding Shali, Wuching, Yang Satsuka, that's a gift to Kunuchi, so Chungun. Reason that that's Hilo, come on the Kursons.
1: Really, in this bag, Pansum Spin Yamurka, Shinish Chigawa Katri, Ajili, Shali, Savit in Yukamu.
0: Arita, this bagambag, Yamun Zenga, Yamun Turka, Chekamazia, Talis, Lisepa Sawar Kanjina, that can Yamun at the Jitrili that time, Kita, Rimari Masatina, see that time, Rangasata, Pson.
1: The Kinsiju, Mogu Kurgina, that Tumchik Chokuno Gurum di Tunina, Chugina, Shawatina Chidini, Dishunina Chisamakadazina,
0: Tangi, Tantro Setano, Machim Ritendrik, Ekanda, Machin Drichuk, Likanania, Sita, Jukunskun, Tangi Tachetanzi, Tungachi, Drichukuni, Tangachi, Drichukuni, Kantrandigna, the Nguyenjangachi, Tarendron Chirandini, Sasus Shondetani, Samnitka, and the idea of Sasus on them, the Dunkin Timbos on the Mo, Dunkin Timbos on the Nala, the Makhitanjik, the Mo, Nesson, Nesta, Tarendron Chisag, Meritanjata, Nupat Timbo, Tilk. That under the Nangachi, Sidili Contini, Subsequent and Tumkana, Dangachi Tumkunga. You turn the Sergonachi, you turn Yaki, Giant on Unity and Tanamo, Taxi, Tamarisa, Tender Nupacino, Junga, Taki, Nicheka, Sukina, Giant on you, then Yonish.
1: Tumchi, Jetchunu, which are contained, Samarin, and I could get Giant on you, Giantana Chunuga, 대모가 왔던 자기 요거 뭐래? 다 머리 튼튼 나고 높아 잡신 지 돈도 잡고 슈가 다 지금 지하 동주 탄주 내나 지 메시 뜻을 보느라
0: 어떨 사건들이 머리 튼튼 안에 빠 전부 당당 나고 다 디캅가 니친 인고 삼세다 로주즈니 로치가 다 니체 에즈모체 디크치 니체가 한체가 다 그죠 머리 튼튼 그 내는 빠 당당 들어가지 상로 당당 니체가 손에 지금 다 그치 니체가 전을 머리 사건들이 Mereka tenjekkan di sua, nampak tahun itu demo di tuan suanya, dah ngaji ni tenjek, ni ceh, zaza jemu cikun ter.
1: Tadi hancur ni dah jendeng, siapa ke tuan itu guna lagi. Mama cemkang zaga cungji na lika ke lirim ti kang mama zuyok. Teker terengah mereka tenjek, datang jawa yunu ke. Yana cik johin nama na cundai ke nani yang cik amuk sejeng ke johin dah na cik cap tu, jadu ozi na cik. Ti hancur ni ini na cik sama ke na cik ni perta top jong segunu ke temu ke na cik amuk serang sejeng ke johin. Dah cengko na cik juga cik tan kah teni dah tangi na cik jadu la teni. Ni sungai na cik sama kata zina.
0: Ari, tangan cik darah ngaco cemkang jina orang cemkang dah cemzan li kongsi no imbasane imbasane ke cemlik jadu ke ingge yokamu. Tiu tangan cik cemlik jadu ke dah setingnya dah cik kujur cem. 만나 주도록 다시 당제 디한치가 같이 회장이 되거든요. 같이 돌몬 좀 큰 거 뒤집을게요. 다 지세지가 그렇고 뭐 뒤집다 괜히 뒤집. 다 같이 뒤집는데 같이 랑긍이 되니 다 댓글 혀고 건도 뭐 사람 말. 같이 상친 그 능크가 괴뜨랑다. 다 되게 저저 건도 뭐 뒤집지. 다 뒤집 지나다 같이 교회라다 저저 교도 뭐 교회였다나 같이 교회다 괜히 그 나 했더니 다 뒤집다 리메이크 대화 소설나 죽었다 같이 루크 소설 들고 있습니다 뭐 소득이 다시 되나 당시 영화 연극제 세계 되나 그치 연구 삼반면 삼성 이제 혼자 도왔던 게 되나 그치 영 단도에서 지우고 당시 혼자 뛰나다 다 이게 장창 말다 이거 교회가 공안직 승근 잡으라든지 되나 다시 뛰나 단도니 또 뭐지 아 괜히 뒤집더라 같이 물이 던질 거 리카는 거 리카 소지
1: 네네네 Tadi anjani, nama itu tentu tentu awal untuk kundeni ini yang mama cemkan jambat dan terna. Amek sekali jina caci jen cizuk.
0: Tadi amek sekali untuk hasil amahlo sakende dia zonza zuk aze. Zon zuk nangga tadi hasil ke jutun jina orang sakke ke jutun tadi orang sakke ke mama cemkan ke juzi terukur. Tadi anjani di amahlo ke jengkem ke juzi tu na jengkem ke sukini ya mungtun ke jengkem juzi na cukup ni tun ke jengkem juzi na cukup. Tadi rugu tadi anjani terang jangan mama cemkan dengan terukur. Di sukan angin angin cipta, rendungan tangan dah dihancurkan. Jasa tengah terkaya orang galuh dah tengai, sangat tertarik. Tiada kengkang dapat tonton ni jeng, tomo ni tunggurga. Aku kerja nak senjani, tonton tomo semuanya. Tapi cuma susun ngaji, permohon cuma itu kerjanya. Selita, dah itu pun.
1: Oh, jadi. Sekarang nanti tongsan china tongjina dolar nak kau lagi nak singkam cuma niok mula lah si. Dah jantan ini nanti sani kahina nak tekel tu nak singkam kuna tanjawa orang kan demo gini nanti cuma dah niok mula.
0: Ali.
1: Ata malu sakala tahu tongjina terang tongcir mama cuma dah ini nama singkam kerbau orang ini nanti singkam tanjawa orang kuri songcium lah anu pat pusono nanti tanjawa orang kan jodoh zin itu nana sama ini nanti terang tongcir mama cuma nanti suku mu.
0: Ali. Tapi singkam anu pas itu nanti jodoh orang kan mama cuma nanti sekunder. Tandi kütündürka ajukunu kava ngatsinde kyokhezra maaz chiyo kyokheta ma chide tangi ta tang thungchi ndi kyokheta nyena phavda tangi tmo nyenchna jinuta chi toy ma chum khanga sagra thota
1: o ri
0: ti hanchi ga kyokheza nyuno ochi tonga nyenchna khanga ti ang ga chumse pasu tmo lin san du tinang ochi kyokheza ni chichheta ti hanchi ga ngachi ang ga de sipar ga chum chichheng yu chika ara ta ka ni ga da ni kyokheder ga mo chueli ta mong swa di swa kanet ma songyo di su kende chi jin to tong yu twa ma chi khchen bo tong ngar ta ta ma chi ma lo ka chung jina ma lo ka chung khang gyang ga ma chi chung khang ga che che zer ta
1: ari ri sha ga chir tang ge na ma ma chung khang ge ngi na kge jo tong zga ta jo ko no gorm chu ni sama ngi na chi ta tong yi de ge ko mo
0: ari
1: nga chu won de sa kin ta wo chung jina ma ma chung khang ge na cham ra chu ta ni ngi na cham ta jo ko no ga na ba de ta tong yi ko no go di gorm 아 담진데 이제 지금 처마게 있는 지금 다주 너무 지금 공수단으로 지금 시행가 뭐
0: 아니
1: 실던 게나 자용 거 정권치 마셔서 마게 이제 잡아서 고리나다 대통령 시청노들까 이제 대통령이 ᱛᱟᱡᱩ ᱠᱚᱢᱥᱩ ᱱᱚᱢᱩ

0: 드라메이크
1: 뭐
0: 대도나다 주고 그렇죠 정라서 그 나타오 인지나 아 다이 응인이 인지나 다디와 강니 사차 강니 터졌구나 대도 동에 대도 크리데 동에 대용문이라 망가다게 인지나 산인데니 어서라 마즈고 때랑 가글이 누구 넘어게 좀 갈리칼이 인지 마리아스 그 누구티가 보셨다 사무즈 주고 그 뭐 에리 비 한천이다 아 주고 정라 속고노 근데 대동이 이고노 고름데나 주어는 거지가 돈치지 정말이 지금 단우 지금 론드 추나지 제만 주가요까
1: 아리 태통 코린이나 같이 참큰이나 죽고 당같이 공원 참큰 거 아리와더라 같이 태통이 꼰데 진된젠데 태통 메 맞다다 믹스트 그때치 태통 메치나 소이다 응가 같이 고치르기 축생일이 이게지 대단다 같이 태통 마이나 죽고
0: 드미다 쓰고 참라라는
1: 거 믹스에 있다다 다 믹스르긴지나 안디 나마스 인디아우 카난지 대한체크 아작크 아덴즈가 타 노카난지 도모니 세우나다 같이 태통이 꼰마모 대한체크다 교자로 태통고 타나 같이 년토로 교전돼 있나라 대통이고 다랑그 도도파소니 대통령이 그것도 머리였던다나 대통령이 있나 이제 잠바노 세우카난지 다 큰이 캠페인을 빠크난지 또 뭐요나 그치 여자잖아다 같이 대통령이니까 대한체크 여자도 맞으나 같이 이남나 대통령이구나 다 기타 증아치노 산이 망속고 또 다주고 또 뭐 치고 그 것도 다 이쪽 가자세 땅마 다 다스지 메가 카이 장사도 카이 세주다 다 산사 년치나 카프타 주니 시트마스 콘테스트 이나 뜻이 그거스 콘 또 뭐 가자다 세고 뭐 또다 같이 같이 즐거운 같이 드르크 니와르자다 산이 망속고 다 뭔데 히츠다 그다 같이 이 같이 대통령 군대 바티다 땅에 다 지금 다 다 샘쟁거다 세주고저 타오는 거야 다티 한치거티 고름는 거다 다른 거 참을 근데 히트 사무스 특권도다 그냥 참을 지적 남바즈르모 같이 산이 망스와 뜻다주 스트 치게도 다같이 참모 타동 거다 같이 다 치거 아자차거 급지 고지 타동 거지 아자차 니타 타동 이 미녀르카 타동 거는 야샤 그 고지서 했던 거다 다지행에서는 또 참 다시 교통 접당 그 로가 교통 아 찾으라 동자치 교통 좀 넣다 뛰는 거야 카이 담직던 카는지 대한치 그 카이 영 디에스 교통 살랑다 칸이 또 뭐는 대한치 참라 손도 넣는 거다 다 야샤 그 고지 이제 됐던 거
0: 아리 아 다 문세 다 손지나 저 대통 왔다 오는데 멍치와 저 참라한테 죽고노고 조돈도 탁 죽고노고 때 다도 되나 판선이가 너 오노 니가 지금 다가 뭐
1: 아리
0: 너 메뉴 니르카 그 홍가 마마타노 데모리 다치 다 코네시 코노 남반다 타오이니나 카츠한테라 나사니가 뭐뭐 죽고초니라 안데 또 크린노 니지 만주고 욕스르크 데나 다 마오파 침칠 제누가 고름테 티소나 다 샤와 칸탄 칸즈글리 당인도 모 리니엔지 마레 카무스 리니엔지 마레 니힐이나 니엘므나 테토아티 노테리 담오게나 노파테타 담오게이나 쳔체프타 아 룬담오즈가이니나 총칸나네드 고탕타스고노가 참마인지나나 데지 지그네인지나 지그 쳔르 힌요가 진댕가 추아 초네이니나 쳔베 가샤와 말리가 아니니 아랑그랑게레 즈그즈가 심조고 무 아트그낭자레 즈그즈 요크 모레라지 아 따담오 남바 카니야질레 데탕이 쳔베 가샤와 말리주 다 근초 수르타이 Chimbil Hobjon de Sonata, Tignantan Lentinina, Sojinga, Chopatamagalamina, Chimson Yuga, Lamkandish Jumu, then at Chechakina, Tamaman Chamkang Etani, Gisambagalorda Tuni, Takunga Lipsipa Gambani, Tana Jumi Art, Shawan the Tamchel and the Trina Kirijan Bapai, Shawayak Polino, Ninden Tartarin, Sandalangu, Jasin and Kanambag subsidy, Chechala Quadrin Chisini, Cheranila Sunina, the Kondina Shawali Luchimus Gorswa,
1: Tanga Yunglo. 또
0: 근고선사 초랑게 손진나 다 지금 로직나 지금 조던 처머즈 터줘이고
1: 아리 나다 렌지나 럭터 큰나 살이고 뭐 단지 돈 익상가로 니 럭터 교즈 아즈비아트츠 잠리즈 아즈비아트츠 잠다 산윤다 닌스가 리카 디고노 티순디나 찬유니스카 니니엘리고 탈리온트랴 상망이 크리고는 마야 나 초인지나 총건 리르카오너 댄지고 센지파오너 드르고 존냠기다 초 닝고자 존 닝고주다 나나 즈피라 트릭츠즈리스
0: 아리 아리 코니시아 코노 아 톰코인지나 파츠르 좁제우트서 아 총홈 좁제부 마리게나 파츠르이나 찬임가 로치크나다 조지 특조 조라카니
1: 다스르가 저 교진데 교즈 가와 하와 알럭트르 교즈트 케게즈 놈 아 교즈 하몰 이너케 양자 교즈 디카다 마리 오너 아 교즈 다 그치 체첸기나 욕바 다 그치 디스크 교즈 세교 디스자 통너 다 교즈 가몰 디노
0: 데크
1: 데크 좀 땡기나 교즈 다 가몰까 양 스르틀랑 yang tiwar ke, cermin ke, diwar.

야다다치인담지냥니위나충지적서제초마데모이나저시담비군조르문데겐저크통조다당이다영초마나초타몽아강노게히르케시라충충르데 야, 저번 총총서 때나 대릉리 종에다 땅이 영 아가치가 제치 아스틀 뒤친 그 공성래라 때나 토마르 아직 그 저번 총총 정말 그 공성 조치 용위 자힘 흔든 신의 연 텔레젠영 대릉은 아치 공성근이 문다 땅적다 땅의 양치 나충시피르 가츠크 렌스능니 나초 냠든 좀노 르가초 쳔보치게 열 라든담게 투보 총총 최영 대신 병원된시 야 나충 시적서 디나 대릉 공성근인가 나충시피르 가츠 타통 렌스는다가 아직은 하신다 투보 총총서를 조기 드긴지르게 참바 땅 티바 가치게 참바 르비 가르콩게 참바지 참바 총목섬 거득시 열 대릉 그 조기 드긴지르 참바 청문데 그나 소름 얼컹 튕가 런츠 그능니 영 조보 청청서를 쳇다 아담시 다등이 고득시 요노게 실라 동모 인지나 토브리지마 청청 단슨 가모거능 노게 글라잉 메톡시글란 다마 슴세고 노게 실라 녀몬다라 데문 다룽 조보 청청 오징 천리거능 노게 라잉 아이리

0: 야자스티샤트가나위 간친 카위종거 산큰 쪽보산지 닝콘차나미 일깐캄데 모티다 땅나바 소냐람던 조진반다이나 총장도 년층 컨워크로 농층거 닝콘타동을 고노고 소린지 크글린스니 대랑글린스니 영이 남바 소솜드란 건진일 나나 주자인 레이로브람바데랑그
1: Tupanamba Dintoni,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지 장저스가 통통리일 이년그주 다로조나바존천진나라양 로조돈조조마그 모른그냠뇽더 쇼드미달리 니냠뇽그 촌이 톰노그 돈더카케모 망아즈그당 젤리카다에코노니 냠니다당이 다른은 천진나라 신냠조라도 농이고 사간라리오 근더소 송이 테네지 다 로종즈가 요화리 준다 하정가 챔보르라고 버득주 다로니로 와즈건 천진은 그저랑랑그 냠용그 철단이 다그초 섭중의 지간다리 요크 대한전의 그초 길긴간 선진나라 양 섭줍그 냠용그 철단아양 길긴남바 선진나 냠용도 쇼드메라는 섭중의 지간다리 요크 대한전에다 회글로고 있는다 샤와 긍롱즈그 다 냠용도 쇼드메 카다에 고리 사조 그저랑랑 선진나라 닝이 타나 섭중의 지망 뿌리요 제레상 그 디양게들은 글린선더그 단고니 인지와르다 요과리 년준다 하정그가 챔보리 가톤데 전통하게 되는 거 단시 근준 우중 원리 소리 섭자 제목이 밤름 소마 돈접저만디 카퍼글람난 데바 톡슈니지 카퍼들레나 되는 거 랑식은 고좀 야로초 돈주르마 초데모이나
1: nga
0: demo de kencho demo demo in tomre jorang ge da so jong rang na sim ji ge sha wa ge chun da ni nga chu len san da ge jan da dang da ni yi de rang yi sa ta dong ge klem de pem no nyang ta pa ni gwa den che shi ni in
1: ya
0: ya ge chang gwa den che de na da de rang ge len san ni nga go bi da lo mi ro wa zi ge sher mi ge lin te pi nyong so ri ta lang jan da ta zi go bi ja wa da chang so ni na ge chu da ke wen ji na dam ba rom ge lo man den dong ge ok de da na 다저런게 전진나라 돈정구 제름 그 촌다나 다냠용 반숨 초바이니 더니 다크벤진나 다섭중구 촌다나 요노 그 소중남 바조영 아랑은 그 냠용도 쇼드미 딩이 타나 지금 나든 간다리 요크 내치기 동타고그 딩이 타니 사즈기니 섭중이니 용고기 단다 소송이 타니 아랑 그 냠용궁이 타니 가다리 조랑전다 타우즈 고비자요모
1: 오 야야
0: 나디나 토마르 아다 응출린 선덕은 로름따라 릉닐응 오프트그라 다니랑 그 섬녀급 여름팅이 타존이 자치냥 그나바 갑다리나
1: 야야 고생드게 응은이나 돈드브로마세라 파일 마수 세코코인 더그 아니지가 좀 반다인지나

0: 철든이 톱노 그 냠뇽 나이튼 돈득 망아즈 로쪽나 바조랑 그 냠뇽데 그 저듬라우이니 되는 글린 친디나니 카다이너츠 되는 거 찾으려든 담카세 군는데 인지나 카다이 그 티젠 그쇼 다 되는 글린 친구 갑쇼던 딜리샤나 그쇼 로쪽나 바리 로쪽나 바가는 그 첼리라는 그 갑쇼라는 그 섭중 회글로 라스관 더 담카 망아즈리 영 친다 그 잡자체체터나 니즈 그 니츠 그 초크 담카 단데나 단아영 랑글리카이 난자 초아이 난자 참성이 난자 마웅와 그 단디 지금 담감은 뿌리요 근데 그 니탄나 디젠 그 담감 더 그 토니 랑 그 담감가 효과리 탑타주 다 로브중의 주 회글고의 준 다 정 그 같이 뿌리 로마간 선진아 이런 더 그 토니 랑 그 치기 로브중의 기 영나 마웅와 그 가쇼도 치기 자긴다 소소응이 타니 지금 담감가 효과리 주 너긍이 타니 다 저런 그 냠뇽 등 제리 갑다가 역 뿌리 타과 전치 디난 지금 더 영결 저런 건 선진아라 로마리 로중라 영나 그렇게 심지 그 대상 그 전다는 거 줄린 쓴다 그 잔자 당는 이 대랑 이스 다동 그 걸음 대비 야진양 그 남바도 갑다니 논달라 양탁바니 과정 제시와 등등이 저런 그 마음과 그 심지가 땅 회록 그 남칸다 알리 양비 자힘원된 신인
1: 오 야야 길은 고송 과정 제
0: 야니 그때모
1: 팀친 저두바가 양한다 타고 코스카스테노 양탁바니 과정 제시
0: 알리 과정 제 야니 그때모
1: 오 야야 길은
0: 야 안데모
2: Кейбгий нэгна хсунгв дэрц кэрю
3: хсунгв дэрц ховри гэнгла чавё
2: ховри гэнгна кейбгий хтамлари ё
3: кейбгий хтамжи мти ламтын гэнгэ ё
4: хосу кейбгий хэлэн

0: 云南相亲的张勇没得对我哥张勇没得什么人的对我哥
1: 当然没得到我们那个时代你和张勇当时就从卡子云不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0: 야.
1: 저학 선바 무즈고 장진 갖고 니 저와든다고.
0: 야.
1: 안 도인가 강강래.
0: 도인가.
1: 응응.
0: 도인가 지나다 야 고금에 가드리야.
1: 도인가 뭐기가.
0: 도인가 지나다 고타용 가드다 다영 옛님 아드다. 또 집에 들으시고 뭐기가 또.
1: 야, 뜨지가 지칠고.
0: 야.
1: 야, 좋아. 저문용고.
0: 야.
1: 좋아, 좋아, 뭐. 젊은 상친나 클 때요, 그, 건강을.
0: 젊은 상친나 클 또, 그.
1: 원래.
0: 클. 소소 클, 마소 클, 그건 떨어라.
1: 여리, 야, 소소 클, 마소 클, 더니.
0: 너니 다 전업 클
1: 전업 클 더니
0: 조상 클
1: 조상 클 더니
0: 고독 클 유수 클 더 조인다
1: 아리 고독 클 유수 클 더 조래라
0: 어디 더 조인 인가지
1: 나리 나리 이리 터트 그러고
0: 뭐야 야
1: 야 디토니 또 얼마문인 거
0: 야.
1: 저한 거 뭐 초문복은 초년 그냥 아 쳐주세요.
0: 초문복은 초년 그냥 아 또. 초 마관되고 아인다.
1: 그런데지.
0: 마관되고 아세군 또인다 초년 그냥.
1: 아리리리 다 마한되고 아저누고 초년 마한되고.
0: 어네 동무 때인 거지.
1: 아리리리 아리. 렌탐노 하청드기야 다 지금 이제 당노 더히기야. 저와 선바 무 더히거.
0: 도인 나가 지나다 가자
1: 도인 나가 도인 나가
0: 가지나 가시샤 산 조그라 건데 얘나 좀 용게 티 가시고 샤체 요거
1: 가시고도 나니 커득 샤고
0: 야
1: 가닥 지그라 가다
0: 가다
1: 응응
0: 가닥 지그라
1: 나리 야 다치 유저스 고긴 저 커득 샤던 나 야키가요
0: 오시게 또당이 고자다 고지다다 영예수 비하오
1: 아리 크메크 모 당이 전원이 커득시 했던
0: 어디나다
1: 아다 아다치스
0: 또 오시게 다다는 비초 당기는 메 컴모시가
1: 리리리 야야 다디앙 저 카르코이고
0: 야
1: 아 가즈 다트 로 럭샤 더나오 인지나 안 도이는 가고스 도인 하는가
0: 오
1: 다시 송아지
0: 봐 대놓고 취시한테 희송나서 뒤도요 옛도는 다오래
1: 리리리 대놓고 졸린스나니 샤르강은 니가 도송득 땜디시고
0: 오야야야
1: 지마 콤바요틱당 추종적거나 샤르갈링고나 좋아니급데모
0: 야 데모타 곤고바 추 추추 리콩기티 안토 토니와 그이라마용게타
1: Tigab dan chig tigsam ni ga xsam ni ani ta dawrang chu jongli khana de ni partang yang de khapr ni la kan jong de ma khigara
0: o de ta to tu ga sim chu yong kai ra wa ko mo jog se ku ke wa ko len nok me khze
1: ya chu khapr ang tang ji kho tang ni chu ang tang skaran jo ko
0: tebe o ya ya ni chu te ge ko kon de ko ngon de ma chu sha ko ki ma ko chon de ko

0: 야 추 카프랑 같은 거 당인데 와야 근죠.
1: 오 야야. 응. 네 카프랑 같이 앉아. 네 카프랑 나. 아이고 엄청 좋고 싶다.
0: 다저 시원 정나 추에 추원 정나를 추.

0: 야, 희가.
1: 직구석 찍으려, 직구석 던지, 찍으려, 아니.
0: 겨울도 들어.
1: 겨울도 던
0: 리리리. 겨울 던전, 정우, 아니, 총혹지. 어라.
1: 네, 그래.
0: 네, 그래. 랜덤 나한테 그거.
1: 야.
0: 야, 너는 저 땅후이 갈고 있는 거고.
1: 야.
0: 디 땅후이 그 엄마님 샬라 지마치 흐히되고.
1: 야.
0: 나빠 적나 만밥 진주. 더그 측은 지마치기 갖고 있는 거.
1: 나카 원난 도합 진주.
0: 랑고 원난 도합 진주리. 랑고 원난 도합 진주리. 랜덤 나한테 그. 야, 너니 저와 도와르.
1: 저와 저와래다.
0: 답 저와르. 야, 니 조조한다고?
1: 야.

0: 우그 스타크가요와
1: 포모만은
0: 포모만은 이제 수고다 뜨끈거려 진지 저거는 그 건강
1: 가자 잡았다는 포 가자 잡았다만은
0: 뜨거워 그 진지 그래라로 가자 잡았다자고
1: 이다무시가
0: 들고 마시가 다 마시가 타카이와 지키고 그 진지 키지래라
1: 사차타파타는
0: 소리 같은 것만 더 진지 그 타카이와 마른디 마시가 타카이와리야
1: 다무시가 디리
0: 마시가
1: 마시가 다무시가 다무시가
0: 야 디나 저 갈콩이고
1: 야
0: 갈콩에다 지혜진용고
1: 야
0: 가타와사브저 포가마 악슴 모 나라락슴 마능
1: 오리리리
0: 레라디 오리리 진지 그때가요 들모다 주일라마오노 마르토 치타 망즈 그때가요 동고노 타리티나 진지그랑 뭔지 그때가요는데 히지레 뜻도와 조아모리 야토르노 오므닝고
1: 야
0: 저안가오무이나 가리 저 파인 골로 그래라지
1: 아니
0: 골골랑 그 파사세고 강 저글랑 종근은니 좋아진다고
1: 이야라 다글랑 종는다 제기 좀 하고 야 땅이 년다야
0: 너랑 종는니 자무드기야
1: 야야야
0: 더니 자문 계속 여우가 스타그냥아 쳐세근 콰르그냥아 쳐세근 개그냥아 쳐세근
1: 자문 계속 여우가 스타그냥아 스타그냥이래 뭐
0: 리에스 정굴 페로아 Tani?
1: Tadu chisinda, khwar kinyo nga, khwar samdik tuk tiri mo?
0: Ari samdik tuk tiri ya, kya ganyo nga?
1: Kya ganyo nga chisinda?
0: Kya ganyo nga shiga?
1: Dhamu kisir yaw kya ganyo nga? Dhamu kisir yaw kya ganyo nga? Oye? Kya dhamu chiga?
0: Ma shiga?
1: Kya dhamu shiga?
0: Kya ganyo nga ratu tapa lami mazirga?
1: Oh,
0: Re ladi? Oli? Ya. Ya. Tani topog chwa khardga le matup ta da chik da mang khel thom song. Shagang to ko gi go.
1: Chelge saro.
0: Chelge sa.
1: Bondun bis tira chwa ke.
0: Di di di. Ya ya. Tani ta ni thotong na nga shin ne len sin na. Len sin nga thotong shin na chadgin.
1: 통통인 줄고 다 떨리지야 주시가 됩니다. 다르게다 통통인.
0: 야리리리 야야야. 다디는 조샤가 아니요 고비고.
1: 야야야. 야 찾지매.
0: 원래 야 지마 콤바이오 특정 주종적 하나 샤갈랭 거나 초관이 그 데모.
1: 야 체롱고 노자야.
0: 야 데모야.
1: 야.

0: 야 쪽부 데모
1: 새로 다시 데모이나
0: 데모 데모
1: 동고
0: 동고 너기 도마초고 뭐라지 도마초고 희칭타우 가관데 세네몽즈긴고
1: 오 야야 뭔데 또 초다 테노 도마 쳤통와 그쵸 리콩 소소고 곤즈바 여긴 남바 이디 녀토바 남바 토야 남바 남바 남바 용조가 그 뒤친구 나 그 뒤친구 님은데
0: 天空的从这从用你我的那就跟你过做这个是不是就接着你们的就你的呀你的呢我的咱们的咱年轻人就跟你嗯我的多大个放弃过但是男的了个三十多就用了六七十块的人你的
1: 뭐지 뭐 나 나 저거 너무 약간 너 어느 형이나 저기 막 동아 나 저거 원래 너무 약간 너 저거 좀 이거 생각해 예예 나그 너무 강진 오무인 수건도 너무 약간 너 저거 말고 되나 무슨 소리 그래
0: 어나 터치 먹던가 나 오무
1: 나 오무 강진 너무 영도 제 고기야
0: 그래 응
1: 원래 너 영 터치 먹던가
0: 야 데모

0: 야 저거 데모
1: 어 그것도 봐 데모
0: 아 데모
1: 린치 지미 나가 올라 장포 검은을 코트기나 와고
0: 알라와 장포 걸러식다 양땅 짜르트 코트기너고 다시 저 잠바 초메카 토고
1: 아 디따 티글러는 저 리아지나 그니 영아 지금한테 저거 삼는고
0: 다 올해 저 더비라 탄트가 정포란도 뭐 거즈분이 메크 뭐 되게 잠방 속사로라 망들이 타버 글사로 이거로는
1: 사로 착가 저거 뜻으로 같은 거라만 리크 얼른데 저거 깨는 메크 저거 저거 저거 님 말씀 그다 개천 자기는 왜 아니 참고
0: 얼른 그 도스크 돈디 망든 잔들 갑선 바가 얼른 정말 저거 들까 고브기 요는 말이야 시글로 이거는
1: 동물에 놓아서 제가 깨매가 그니 제가 깨친데 제가 말이 그니 제가 작을에서 더 블랑지가 거.
0: 다들 저런 거 산스 근질 봐. 야 다고 다 지마치 얼른 사람들 돈은 사람 때려지 거고.
1: 야 그니 그니 망을 꼬뜨기 나와지리 그니.
0: 강가.
1: 장부.
0: 다 장부 망을 시고 다 새로 새로 왕 강준들 뭐.
1: 오리리리.
0: ᱛᱟᱛᱤ ᱠᱟᱵᱡᱤᱢᱤᱞᱤᱥ ᱱᱟ ᱠᱚᱴᱜᱤᱞᱟ ᱡᱤᱢᱟ ᱪᱤᱱ ᱡᱤᱞᱟ ᱠᱟᱨᱝᱜᱤᱭᱟᱱ ᱪᱤᱠ ᱥᱟᱨᱟ ᱠᱚᱴᱜ ᱨᱮᱣᱟ ᱥᱚᱴᱟ
1: ᱭᱟ ᱫᱤᱢᱚ ᱱᱟ ᱠᱟᱹᱱᱤ ᱴᱷᱚᱢᱪᱤᱱ ᱫᱨᱤ ᱱᱟ ᱠᱮᱭᱟ ᱢᱟᱞᱱᱤ ᱠᱷᱟᱪᱤᱜ ᱨᱮ ᱠᱚᱴᱜᱤ ᱱᱟ ᱢᱟᱜᱟ
0: ᱠᱚᱴᱜᱤ ᱱᱟ ᱣᱟᱱ ᱱᱮᱴᱟ ᱛᱟᱨᱱᱟ ᱞᱮᱥᱱᱟ ᱴᱤᱠᱤ ᱥᱚᱠᱱ ᱨᱤᱜᱮ ᱞᱮᱥᱱ ᱛᱟᱝ ᱥᱟᱱᱩ ᱡᱤᱛᱨᱟ ᱠᱚᱴᱜᱤ ᱱᱨᱜᱚ ᱫᱤᱢᱚ
1: ᱭᱟ ᱛᱟᱛᱤᱜᱟ ᱪᱤᱢ ᱚᱞᱮᱱ

0: 야 저거 데모
1: 아
0: 데모
1: 어 데모 데모 건데다 데모
0: 데모
1: 아 나리아즈 고크라
0: 야 리아즈지 아
1: 디 컨센바르 마 스케브라 타게 쳇긴다 알라마 타게 테니기

0: 야다나 와르쿰디 영리슨 다 똥쿵디 냥크 도부즈가 카브르동고 나체 쪽본더가 카브르닐렌즈일 야픈다디모
1: 오데모데모
0: 야초테랑글리슨 디나식달레슨 이코브드그노 글라마디기 다양 파이치시와스 군글량더 스즈가크르디 영나리와스즈샤티요
1: 오야 대충 건전받아 체미 로마당 테랑 로마라 소파 탄젤라 로스티스크네엔
0: 아리
1: 린선의 재미나한테 알론의 된 잔천 초 전부 뛰던 아와
0: 잔천 초 실릉으로
1: 얼마 찾긴 달마
0: 야 자 그럼 메트 속고는 잔천 초 동네 탈린더라지
1: 얼레 때리 때리
0: 야 그 재미있으나 코드라디 뭐
1: 야 대마대마

나 저를 찐 집안에 다막니 임비 디어진지 최초니 광급의 도짐숭지 아니스 파미 중라신니 참제 등 스시샤질 곰기들라 파마를 찐는 제등지 탑담반네 남영 생큼 맞추고 버려 야르브 차된지 외치지샤지디인

야 체체케 다 통나 롱라리 링고 야 지금 통어쩡거르고 롱라리 링고 영이 죽은 나자 다정고 롱라리 링고 야 다스픈등어 안주고 롱라리 링고 양이 초랑아 따르픈등어 롱라리 링고 야 지금 저거는

0: 하야타 친동 근조 나도 근조 구라라메로 알즈기니야 야 친동 그 괴스팅 이반조 구라라메로 알즈기니야 오스토 괴스팅 라만도 나조 구라라메로 알즈기니야 한다 치관지르 단지르 니가요 구라라메로 알즈기니야 오치마니 이거트거는 것은요 구라라메로 알즈기니야 오친다니 만든 강니도 구라라메로 알즈기니야 야글라카간조 나카간조 구라라메로 알즈기니야 오시가신 오시가랭고 톰친자야조 구라라메로 알즈기니야 너울 아와 아킨드나조 구라라메로 알즈기니야 한다야 캬샤파 니가 하는 것은 이 구라라메로 알즈기니야 아직 런던이 모든 강니니 구라라메로 알즈기니야
1: 아 저가 송그 야리리야 돌아가서 체사 아 저가 송그 치유리야 치요나 하던 어떠 저가

0: 샤그라구 동라 바하라 몰랭구 추케 쿵아멜라 아치히콩구 동라 바하라 몰랭구 나낭 촘친자니 코티나구 동라 바하라 몰랭구 치마글라와스레 쇼즈글랭구 동라 바하라 몰랭구 쿵알렌두요레 샤그라구 동라 바하라 몰랭구 쿵랭고나멜라 아치히랭구 동라 바하라 몰랭구
1: 哈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 ya har ga lo gi chang gon zir na thung gu la la me lo da zig li ya chok la sha ga jo na la hi hi gu la la me lo da zig li ya chin da par ja vi sk na thung gu la la me lo da zig li ya

0: 아하라 몰랭구 초식스 반자드 얼구구 동라지
1: 콜롱기롱 아타야리그든 할쿠랑 하즈베데스고엔 콜롱기롱 아타야리그든 오르토그이스팅 토끼 사차나구 콜롱기롱 아타야리그든 서서리완디 치그스미오 콜롱기롱 아타야리그든 친동 희흐슴다 쩨뜨고 콜롱기롱 아타야리그든 왔다 친동의 오퉁치그든 메 콜롱기롱 아타야리그든 오카와 쨍그 사차나 콜롱기롱 아타야리그든 옥치그느끼야 왔다 치그스미오 콜롱기롱 아타야리그든 왔다 타희흐슴다 쩨뜨고 콜롱기롱 아타야리그든 왔다 치라 쨍동치그든 메 콜롱기롱 아타야리그든 야타차 톰바 토코시치 나고 콜롱기롱 아타야리그는 할라캄츠 치가름 치그스미 오코 콜롱기롱 아타야리그는 쇼샤파스므다 쳇티고 오코 콜롱기롱 아타야리그는 마초스퉁자 티그 롱치거든 메코 콜롱기롱 아타야리그는

0: 아망 춘 초비 양신양리 쇼비 알랑가 데모 아망티아 로탄 아르바디 돌비 카리센 서
1: 가망지 판으로 왕들다 데비 가와 조바 톰친들이 인지르진트 잡이 스빈 차르크 톰친더라
2: 쪽부나바 다타 체체 년세 능선반데네 총은의 영적 년층 큰 워크라 롱친지 아난좀 근티젠지 르츠렌첸 톰친더라게 렌첸켄 총미 멘테데 나초 렌첸들라 센시능버 르가스시 공리 총미 글흐등 아멍르즈가 로뇽이네리 디나 참더니 알마 양무 로마라 가른추 칠수치랑비 아르가티 이만드케 여르서군우가 제르히잉 청면 헬름데 고지시오비 청미 터가빙응니 센시능버 르가세시

야 년이비 조금 청청소 지난바 대모이나 다다치즈가 산지능진반 등이나 초롱은 경중년층 워크 롱층거 원도기 감성거나 총시 쪽초치의 고득시비 대수도 가르마 앞지른거 나 총시비가 즉그 다동림친 아리드나 조금 청청청마기영 아 단지나 가초 톱성갑거영나 공성거갑거 디순도 베스다 등이가 초 터몽터건노거 스테라 총총 나 총시비가 즐림층거나 시조 보자르김거리와이 Ritana Joko Chong Chong Tama, Po Jarjim Ga, Ta Nachung Tomi, Huilu, Chakter She Gitik Korni, Yangna, Zamlang, Chichin Tama Ga, Huilu Katala Zonu Ga, Shedim Kamanzi Yang, Chichonyam Chilizga. Ritana Huilu Nina Tomi, Taluk Niwara, Samjik Niwa, Chiefson She Chug, Talam Kachinzi Nuching, Girging Yang, Tomi, Huilu, Zaftan She Kotin, Ever Tashu, Nini, Tornan She Kog, Tomer Tomi, Ta Huilu Jil Datin, Huichalu, Jorsnang, Chiefson Eitab Ju. Then, 회차는 디럽지 다 발럽 체미테 비삼리 저장스기엔스 아 키인제나 셈총라 잡는 거 머름니 머러와 아렌탕젠 거 총속 젠진세진 요올 뜻이가 아리 대한진이나 이국은 차스지오 거지나 남진 회차 종어 다록시나 노틀 강망즈기 밀라스파진 잠트 젠조지 디시로카 아리 대한진이나 영 아다 위파르긴 회차는 디츠크 잠수 챔비 회난 정비 어조 뜨레지 되게 송욕 디젠거 조고 총총 참마게 네월더 회차로주 아 디한친인기나 거더긴 회차 종속을 고노 뭐 야르브스가 갑다시에 바탕 총지 디셰교카 디젠거 조고 총총 참마게 아 다른 거 나님 거 조고 총총 젬발이 땅 우리 특고 조고 요노다 회차라 회차가 돈이다 같이 고 마뇽니 아르 마뇽니 아 더모겐지나 샹이 강망즈 어르그탐나르 통탐나르 아 희영탐나르 디젠가 공급당된다땡이 아랑루당 참노가 회차 강망즈가 로조 시 같이 아리에트나 회차 욕구즈가 로고나 파마탐즈가 회의록의 과거 욕구즈가 전교 덕시 가치가 은마이다땡이 아랑니닌 구스자미 회의록의 아 시바 무회 가즈 스토인주 대한진인지나 아름진 시바 등 산더 아 회차가게 모즈 냠록이죠 냠록 고름데 글라카니 시바라 회루이나가 그르기티 회루이누고 고름디 촌이 헤누가 스토르능라 영나 그르기 렌타 더스토 콘주주 다시 개치니 도모즈 아리 저거 총총상마게 십던 윤자치 대랑영 아르진 럭시츠시 주일 Ari, tena lakshilk sarwa maashibi arwen te liyam tsin huwamma ga chuni nyamchilun lakshite yang jara zhungwa zi na chamore. Khunzang sonam sikbi ma, chikpa yin yang kinlib jir, aradag jaypo sangi tang, khorli yu jir la chukumar gi tasiga. Ari, terang jina yang po wucharjim ga lakshilk sarwa zi ga cheta kodri si yu, di jenga chuku chung chung changma ga anawa tola nyun go, tabla kwe na chenbo yang, chanta gowar ga lahka, khwardang tarsil che na yang, Kesir Chenji, Ujumbar Njer, Tasega. Ari, Chukuchongchong Tsama Konyongzi, Pucharjimga, Yang Hachir Hachindun Yuyil, Tabla Kwina Chenbu Yang, Chanta Gowar Galarka, Kwardang Tarsil Chena Yang, Kesir Chenji, Ujumbar Njer, Tasegiya. Ari, Terengga Lakshindan Yina Yang, Chukuchongchong Tsama Ga, Ngiwar Ta Hienbi Vakajili Chambi Nola Nyura, Lakshindi Jabzong Na Yang, Xiga Stamji Tsiga Yukwaz Yuk, Chukuchongchong Tsama Ga, Stamji Ta Akhik Chiti. Ari, Tana Chukuchongchong Tsama Ga, Shibta Nyo Tsa, Terengga Nachong Shibi Gatsi Limtsan Na Godiyo Nuk Chanchong Riri Ga Nangtun Tsama Ngoshto Tsiga.

야냐니비 실라라라 총진아 나치 에르트 페촌데 트루이 탐니 담무 실라라 실라라 인나 조코 총총 상마등 산트 시다등이 렌주가 담무 실라양시 멍가 강터 조코 총총 상마가 실라 멍무스가 녀니 됐등이 아랑가 시티가 초안데 인나 도르능 담바스가 땅주 영나 나치 시샤 강멍즈 실라 길리 됐등이 이코스가 정탑존다 시가 실라가 인나 게임슨 소즈그 Ri tana chi tereng joki tingjir ge kalam dev jilan ga tanga tuku chong chong dren su chi kalang no ga nyam ta se se gono silan de si nyen ju yel tuku chong chong chang ma ge yang nyem bi shor ta yu ku zge jung go

0: 야 저거 데모
1: 내가 다시 데모이나
0: 아 데모 데모
1: 도군가 같이 서거든
0: 데군가 같이 로와 갑중 다르지스 콜랑니 렁고마 두르그스타오 덴스니 몽런 탈렌스긴 고 몽런 사라즈긴
1: 오 야야야 몽런 또 다치 저라 제가 도마 쳤던가 치선 못소이 지금 리쿤 소소가 리시 만나 용아 샤완도 온지 본다나 카드카르스 같이 거니
0: 야 거든지
1: え、東京のな、ロンタタセコのとちもったな。だよんが。うん、あ、どんねんば。あ、どんねんば、どんねんだろ。あれ、どんねんで、どんで、ロンタタセコのと。ガーデン、ジャングルでんごたら。あれ、あれ。のガーデンジャングルでんごてなじゃ、ロンタタら。うん。あれ、とちもったな。いや、かじみれすな、こうてきたでも。いや、でも。

0: 참리 럭치스크리
1: 오야 대 중군 전발라 탈동아 동어 거정도 동어 거정도 관계에서 접발용라 럭치크니
0: 어디
1: 됐다 냥케 용라 용라 럭치크니
0: 네리리리 다니리와
1: 야도 다 통증만 나 같이 중군 전발티 대화도 너무 너지
0: 서로 끊네 좋아
1: 공간을 좋거든 원래 또 두비로 손다니 고 달라기 뒤에 이런 좀 망고게 아니 그 사다요 그 지금 몇 그만 아니 그냥 하나 봐요 년날 때 싶은데 말이 고 리아토나라 좀 요는 요나 사게다
0: 레디디
1: 그냥 하나 그냥 그 통과 근데 지금 됐어 너무 다 지금 몇 그만 좀 하나 그냥 봐 그냥 가 그냥 나요 싶은데 말이
0: 다 고득이 또 맞죠 몇 그래 지금 뭐 만나서 그러나
1: 뭐 만나면 얘기다
0: 다 만나요 그냥 큰 그랬더라
1: 지금 한 바퀴나 싶은데
0: 아 지금 차진의 의조탄 퀴즈가 어살 지나 하트 무위노라 직 지나 크기나 드가스카
1: 어
0: 크기라 송뜨냐 나라다 직 좀 멍멍나요 그 전화 드기지스고 그래
1: 어때니
0: 야 데모 거든지
1: 야야 데모

0: 야다나 워크음 디엥 리슨 타통 컹 디엥 근 조부즈 토노 그때는 아치 조본데가 카프니렌스일 야 조보디모
1: 디모
0: 야 예랑스가 와는 티지 포니 리슨 마시타모 오 대공글이츠는데 잡중 세군라
1: 아니
0: 근데 그 두마그나는 안 되는데 아예 와그 젬브르 리스나냐니 와그
1: 로알마스
0: 냥라치기메카 아니 아
1: 막치그나
0: 마프로도마게
1: 응 근데

야르고나바타나 라와정포 그 세루세르키 왕청더 스군오 그 르크냐몬디 토닝아치 남바소 그 냥소위 더서 코드기노 나르진터스 카무미리 스나가신킨 제르고스크레와타트 라마자 흥메도 소콜릉비 잠튼지 치오세니 어동넨 털렌즈긴 남바소 그 튼든 땅참이 몬데임스

0: 레토브나마디나데랑그 디출진데 다 파마란다 존존지나르 샤이에 갑다 소수이 아 로타게 드글음 쯔고노 게딩가 칼린 쯔쯔 이고노 톱종 요과 이고노 도종이 탈라 쯔게 갑다 소수 요과리 대한진이다 그 줄 톱차게 능니 샤이 그 그금 초아게 코치 소중근 코치라서 과다 샤이에 지 쯔쯔단니 이니 샤이도 샤라 요과 이 로타 지조 게딩가 가만주 주는 존존지나 하정 그 가시엔 보래라 레이터존
1: 영

0: 저런 상로가 혹가와 저리즈나 채널 뭐 초지메니 다나 뇽서 저도 저요코모
1: 아리
0: 아 딱공니 시바나징가 저 통치레인난다 호트라인난다 그거 첸디 땅 라소바 다 혼주진다랑가 모친데 코아든 주트인 코나 도무가 혼주진나 코나 주스틴 마드스고는데 다 코아든 주트인 코노가 아제 차타즈리 다그다양 호트라라 통치레인난다 뜻 데뜨크 추코만 주트인데가 피카텔라야 다 타크르크 흐친 테고니 도무즈레 모길게
1: 뎅가
0: 아츠 미니시나 도무즈레 다그다양 시에트리나 다 톰르 저거나 정이 정이 그라카니 나툰다 자고 또이나 정거 김코 마즈난자 가쇼르난자 더거 담마오즈 모치브 카쇼르난자 리니르큰 차르즈난자 데 삼루즈 가쉐모스 땅에 담카 마이디타조 코 섭중이 고디카 톡 다 섭중근 제우텔라 흑친 테니 모치브 그거 리니르즈난자 샤 피츨 그것도 리슨거 대통 고양샤리고 대타조랑일 지 가사글리카데 문니 그거 양 랑거 김콩 오마타 문니 도무고 샤즈리고나 따따 양 코 리슨거 대통 대양 스팅치 대고도 고무
1: 뎅가
0: 아 따따 양 랑거 미트니레 랑거 삼로진난다 랑거 김코다 무길 카쇼고 사우즈 요메 띵트니레 다니엘라키 아 치스고네 스첸초컴 페이지 땅따니 그거 진짜 그 김콘도 다 사마라지 쟁거 저런 놈 못하고 그 지금 좋나?
1: 땡.
0: 그다 양 초이나 양 다 진짜 그리 갈리 에 제대로 교사메 그 다 진짜 그 차히즈리 되나? 저다 망치 히다 진짜 그 김콘에 갈리 도니 양나 다 티 만디는 지나 양 다양 지가 나든 치즈리 상거 그다 그 소마즈건 좋나? 아 좀 좋은 거는 고름 뒤터니 코이니 리존 챵챵 마임바 따따 딜라 소존 이고노 망제리 따가 망제가 비르지가다 나마 정진 챵가 키든 바즈 에주데 카침부리 따 혼조나 스탄즈 그미 파타오 야나 랑가 마치 따 존드레 지타오 스테르 그람 다프르 그미 완타오 젠지 그미 와타오 따 토마 아치스 에주데 시가 카침데 따따 yang chesir gunri yang man chehi rang sopat da sopchin da hirin ga yara tatunde yara yongna ta rang ga damka mang az ga rang ligmu
1: nari
0: ta ga da ta chu che ga khapshu gu zinan da zig jung ga ti khortan rang ga khapshu gu ra cheli da ta ga ta sop da che ni tin stan zig mang az yok ina yang ti maim ba ga sobshe ga dam ka ma az ta chorani ka dko ma ji na chasul ko na ta ni jam ba ga chod ko ma ji ka mo
1: deng ga
0: ta ga ta yang dam ka nd la su ba ta ji sung ma lan jo kha sa ni rangi rangi dko na ta ji ji me ni ta ta ma ma la ji ga yo na ji ma chen su ta na yo na cho yang ka bli ka ma ga tkh ni ᱛᱚ ᱢᱚᱜᱚ ᱥᱟᱱᱥᱟᱡ ᱡᱚᱠ ᱛᱟᱜᱟᱫᱟ ᱟᱪᱷᱟᱥᱨ ᱜᱚᱱᱨᱮ ᱨᱟᱱᱤᱠ ᱜᱤᱢ ᱠᱷᱚᱭᱱᱟᱱᱫᱟ ᱛᱟᱜᱟ ᱪᱮᱱᱪᱚ ᱠᱚ ᱜᱤᱢ ᱠᱷᱚᱭᱱᱟᱱᱫᱟ ᱮᱛᱟᱝ ᱥᱛᱮᱱᱵᱟᱜ ᱠᱷᱚᱭᱩᱡᱜᱨᱟ ᱛᱟᱜᱟ ᱯᱷᱚᱯᱴᱟᱡ ᱪᱮᱞᱤᱡ ᱠᱷᱟᱯᱥᱚᱥ ᱫᱟᱢᱤ ᱛᱟᱞᱮ ᱦᱚᱢᱤᱨᱮ ᱪᱩᱛ ᱛᱟ ᱫᱟᱢᱠᱟ ᱛᱟ ᱠᱟᱪᱤᱱᱚ ᱡᱮᱱᱥᱮᱱᱡᱨᱮ ᱥᱟᱝᱜᱤᱜᱮ
1: ᱨᱮ ᱠᱚᱴᱮᱱ ᱡᱮ ᱠᱚᱱᱤ ᱩᱪᱩ ᱫᱟᱢᱠᱟ ᱛᱟ ᱛᱚᱢᱚ ᱜᱩᱪᱤ ᱠᱟᱪᱤᱱ ᱜᱤᱱᱩ ᱜᱩᱡᱤᱢ ᱪᱷᱟᱱᱨᱟ ᱭᱟᱱᱟ ᱦᱤᱪᱤᱝ ᱜᱟ ᱠᱚᱨᱛᱟᱱᱤ ᱪᱷᱟᱱᱜ ᱠᱚᱱᱟ ᱠᱟᱫᱟᱭ ᱠᱚᱱᱟ ᱛᱮᱵᱡᱤᱱ ᱛᱟᱜᱪᱩ ᱛᱟ ᱱᱤᱜᱤ ᱛᱮᱨᱟᱝ ᱠᱟᱫᱟᱭ ᱠᱚᱱᱚᱱ ᱫᱚ ᱠᱷᱨᱜ ᱪᱷᱟᱨᱛᱟᱝ ᱜᱩ ᱠᱷᱨᱜ ᱠᱷᱟᱯᱥᱚᱜ ᱱᱟᱣ ᱛᱟ ᱞᱚᱴᱚᱜ ᱱᱟᱢᱵᱟ ᱜᱮ ᱪᱚᱣᱟ ᱛᱟᱝ ᱡᱮᱵᱤ ᱠᱟᱵᱫᱟᱨᱤ ᱛᱤ ᱪᱮᱝᱜ ᱛᱟ ᱪᱤ ᱠᱚᱱᱟ ᱥᱟᱠ ᱠᱚᱱᱚ ᱨᱟᱝᱜ ᱞᱚᱢᱟᱨ ᱠᱟᱱ ᱥᱚᱱ ᱡᱟᱨᱟᱝ ᱜᱮ ᱪᱷᱮᱞᱤ ᱱᱟᱱᱡᱟ ᱭᱟᱝᱱᱟ ᱞᱚᱴᱟᱱ ᱛᱷᱟᱨᱥᱟᱱᱤ ᱢᱟᱣᱩᱱ ᱣᱟ ᱠᱷᱨᱜ ᱥᱟᱣᱟᱜᱞᱤᱨ ᱠᱟᱭ ᱱᱟᱱᱡᱟ ᱱᱫᱟ ᱥᱚᱥᱚ ᱤᱧᱡᱱᱟ ᱠᱷᱨᱜ ᱫᱟᱢᱠᱟ ᱭᱚᱠᱟᱫᱤ ᱢᱟᱭᱱᱟ ᱢᱟᱛᱷᱤ ᱜᱮ ᱠᱷᱟᱯᱥᱚᱜ ᱫᱤ ᱦᱤᱪᱤᱱᱡᱜᱟ ᱛᱷᱤᱜ ᱛᱤᱡᱤᱝ ᱟᱢᱵᱟᱨᱤ ᱡᱤᱱ ᱡᱚᱱᱚ ᱭᱟᱱᱟ ᱨᱟᱝ ᱫᱟᱢᱠᱟ ᱛᱟᱜ ᱴᱷᱚᱱᱤ ᱢᱟᱛᱷᱤ ᱜᱮ ᱠᱷᱟᱯᱥᱚᱜ ᱛᱚ ᱛᱟᱱ ᱠᱷᱨᱤᱱ ᱡᱚᱱᱚ ᱛᱟᱱᱤ ᱜᱮ ᱞᱚᱢᱟᱭᱱ ᱫᱤ ᱜᱮ ᱠᱟᱯ ᱛᱚ ᱭᱟᱱᱟ ᱨᱟᱝ ᱠᱷᱨᱜ ᱞᱚ ᱪᱷᱚᱱᱤ ᱜᱮ ᱠᱟᱯ ᱛᱚᱱ ᱫᱟᱜ ᱛᱷᱚᱢᱟ ᱜᱮ ᱫᱟᱢᱠᱟᱱ ᱫᱚ ᱢᱟᱱᱨᱚ ᱤᱱᱤ ᱢᱟᱥᱚᱱᱟ ᱢᱟᱣᱩᱱ ᱟᱪᱷᱟ ᱪᱚᱠᱛᱟᱱ ᱟᱛᱷᱚᱱ ᱨᱟᱝ ᱪᱤ ᱞᱤᱠᱟ ᱢᱟᱝᱟᱡ ᱭᱟᱱᱟ ᱨᱟᱝ ᱜᱮ ᱪᱷᱮᱞᱤ ᱤᱱᱟᱱᱡᱟ ᱛᱟ ᱪᱷᱚᱣᱟᱭ ᱱᱟᱱᱫᱟ ᱥᱚᱥᱚ ᱠᱷᱨᱜᱮ ᱫᱟᱢᱠᱟ ᱛᱮ ᱤᱱᱩ ᱜᱮ ᱡᱤᱜᱱᱟ ᱛᱟ ᱚᱨᱜᱚ ᱨᱟᱝ ᱟᱪᱷᱤ 답캐 또 담가에 지즈나 또 저기 지 까무까무 그걸로코노 랑가 마웅와근 초아가 춘데 지 흑긴 나츠그린 텝조노 덩이 타나코나 카다이코노 텝진데 디 잉글로토 남바 존선이나라 아 데랑 그로초고 돈도브 마가 모랑거 샤와그 냠뇽나 소중 그 냠뇽 양나 소중 그 제름 그 초그 냠뇽 더조 지년 다닌지나 그거 다 담간다르까 랑그 지 요과니 담과 요과리 아탑건 딩이 탈아그리죠 대인지나 하장 그 같이 버리 삼고 디엔가 디 다 제랑아 영지지 그노 다 랑니 땅 참바 양나랑 그 낭섬 땅 템바스 그 랑긴 참노 그 다 담까지 그나 디 쳇기고 딩이 탈아치기 냠주고 너중이 타니 갑다스 그 통통리나
0: Ta chini rangga dhe thangga chajari, nini susu ga rangshi, daga gafshogo, daga da lhobyong ga nyamnyong, ta rangga niwa zinanja, rangga lakbicha, lakchagak koro. Daga ta ngotsi ga taran thangga tawa, rangga tawa zga tambuzi chigyomil. Da la soba ta rangi ga jishchin zinanja, ta nangga jishchinri. Daga fshaga jishchin inayang, Tak jo tang kori ke jisin ta cheshu teri ta chen rengga ta nangma ke revizik tau yang na girgenja sobchok gamba gan zaspunayna tau semna ji rengga krokbora tamo ke damka tau Tagab jena ta jig tamizu gengge khunshuk dina ta jo mamba ina ndafshin niga hantukunari tau jo girgen ina nima azga hantukunari tau yang tamizu gengge damka ikuntumu ra maa yukumu
1: Nari?
0: Тогда я на рынке сусуга не цига дамка от их цинтек он мази ука. А я вообще на гадзе цинда куа цу и дали чу талах бата урук лома манчи хизга на тун чеза юну да таран чан пиви самлу зу нанжа га ранан га самлу дамбу зу мэни таранги рынка гин ку цау зу хига мэни
1: сэргонар
0: да ода ku manjang di zina odangara manjang di tawa ana girgen ku cho o girgen ina shanar sina odananga girgen cha di tawa yana cho o tawra nyening diskanda lina dima lishka na tunda tsedyu ti go demon da ina zina yana o ina ngita jang di tawa ta ti kashuk nda nda tambu meni
1: nari
0: rang nda nda tambu meni ta rangi rang gim khota ti shiga meni Tumu itong ito zo da sobjungi nanda, linyiri nanda, di kapshung nanda saumidi. Tanda natunzi nanda, zi rangi rangi ngama kungu ga tangtsu ziga tabchin ziri sangumu girgen.
1: Denga?
0: Tegi nata tumar rangi kapshung sawu zi, mungil tau zi, mungil ziga tambu zi. Tayang zi pandot dena, ta chu nyichimu zi ena doni na, chu jima, Lika chazilina samgina. Lika ta ligo nuga rantang tazi ta chazir guna. Choranga nangsimni, tanglayi tumni, ta kashi nimanda shil hamik ka choranga tanglayi tumni mtsi ka chote la gawa tang miwa yoni. Tumu gu kashiq zi tankali jutud guta ta shiga gachin ziri samga. Tegi nata uchu ta lhobnir ka kurumda Chiga thurum lomzhangni taga lopchin taga hiram bongzhim. Rima zhinta kapshukta chini shichang bago gomu.
1: Denga.
0: Chiga tan thomzhang kaptukana rinsang zinsang kwar taga yang cheli damgo gada cheli na khunshukjina sorg tawazinjina. Tani sorg nana yang olig sorg, tonglig sorg, tangrv sorg zi. Ta yang shichang mamba kwar mamba ni kongnal shajji shanang tawa. Тэгэ манжур наюх тавота чэни сетэг сетэган баг гудо гомо гэдэ.
1: Тэнгэ.
0: А тэгина та хуманы таран гэчэг кашыкты да мугит татан кеви тусуна ян тестэн би ирэнгэ хомнер гэ горым та капту капту гэ жанрым инан да лобчин инан да тэгэ хирм инан да ти капту гэ ян сусо гэ ло ниви лонга сизгэнэ лосым инан да жэ инан да нага мугитра ᱡᱟᱡᱮ ᱛᱟ ᱛᱟᱝᱠᱤ ᱛᱚ ᱠᱩᱢᱚᱜ ᱜᱮ
1: ᱫᱮᱝᱜᱟ
0: ᱛᱤᱠᱤᱱᱟ ᱫᱟ ᱛᱟ ᱛᱟ ᱛᱚᱝ ᱨᱚᱝᱜᱟ ᱠᱟᱯᱥᱚᱜ ᱪᱮᱜ ᱠᱟᱯᱥᱚᱜ ᱜᱨᱟᱢ ᱤᱡ ᱛᱟᱝᱠᱤ ᱞᱮ ᱡᱩᱛ

0: 야기가
1: 직구도 지그려 직구도 던데 지그 아니
0: 겨울도 들어
1: 겨울도 던
0: 리리리 겨울 던전 정우 아니라 총혹지 어라
1: 네
0: 그래 내리 랜덤 나한테 그거
1: 야
0: 야다닝 조스탄 후이 카르코메 지는다고
1: 야
0: 디 땅후이 그츠컨 호망이 유샬라 지마치 히티고
1: 야
0: 나빠 쩍나 맘밥 진조 다그 츠컨 지마치기 카콘는 그
1: 라카 원난 도압지죠
0: 랑고 원난 도압진조리 랑고 원난 도압진조리 랜다노 하정득 야 다니 저와 도와르
1: 저와
0: 조아르다 답 조아르
1: 그리고
0: 야 니 조조한다고
1: 야

0: 저 저와 모두 고 진지 거스타가 예 왔다 치기라
1: 아마 단어와 마 알아라 산 진지급치요
0: 진지급치고 더 뭐 다 진지급치고 거스타가 예 와 포모 많은 게 이제 수고다 더 건강해 진집 저거는 그 건강
1: 가자 타파 타는 포 가자 타파 타마는
0: 뜨거워 그 진집을 해라로 가자 타파 타자고
1: 이다 무시가 들고
0: 마시가 다 마시가 딱가요 지키고 그 진집 히지래라
1: 가자 타파 타는 소리 가자
0: 타마는 또 진집 그딱가요 엄마는디 마시가 딱가요리야
1: ཁྱི ཕྱད མི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저안 나오면은 가리 저 파인 고록 그래라지.
1: 네.
0: 고록랑 그 파사세고 강 저랑 종근은니 좋아진다고.
1: 시야라 다가만 동남다 제기 좀 하고 야 땅이 년다야.
0: 나랑종은니 자무지야.
1: 야
0: 야. 더니 자문 계속 여우가 스타그냥아 쳐세근 콰르그냥아 쳐세그 제그냥아 쳐세그.
1: 자문 계속 여우가 스타그냥아 스타정이래 뭐.
0: 네 시장굴 페로아.
1: 아니
0: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1: 아니
0: 아니 아니
1: 아니
0: 아니
1: 아니
0: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1: 아니 아니
0: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야 더니 조포가 저와 커드가 내 맞다 저와 지그 담은 힐런 톰송스 샤강 또와 고비고가
1: 여기서로
0: 여기서
1: 뭔든 비슷해 저거 그
0: 리리리 야야 더니다 니 토동은 안 하시네 렌스나 렌스가 나 토동은 시긴 나 저긴
1: 통통인

0: 야, 릭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따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레르고나바 디다르타치나바가 산지나진바나이나 안총은 저르고 냠친캉 워클링 헨줄 테니라 공호르 좀 땅가라 좀 멍멍 서준 거 서르베 누가 참지 공호르 땅미 상친 용거 대신 테리 라진 잔들 그 그와 그 고독은 잔크 그 토민 잔들인
4: 소린 잔들라 시큰 잔식 어떻게 자식 봐 로완 좀가리 로완 좀가게 되는 거 로만 노르 소리

하루에 차양들고 영그따로 갈로로구 하루가 두기증고 영그따체라 차유로인 하루에 앉아쓰고 영그따라 마참을르 하루에 차유나고 영그따체 짬이나체르 하루에 고그라고 영그따시가슴 타주일 하루가 루즈크고 영그따자라 차유르르

이거 우리 다 망라 여기엔 탄네 이거는 네 라고리 하나야 나구 하루에 차연 르고리 세와시 마주에 자차 알라 천군고 멍들 하냐에 구거리고 알라 다팅거지르다 함하다고 알라 나가주일 하루에 자뜩고 알라 참르마튼 못학시토니고 알라 커다만주못 하루에 크르소리고 알아티르블리메트다 월타리 알라라마신 러브레 알라예 사디친고 디왕고 멍르탕군거리고 알라다티인거르 알라예 츠후타고 알란다니인루주일 하루예 샬라무고 알라냐카만쿠르모타신쿠리고 알란가하라만주무 하루예 가수리고 알라니 온리르탄 튼나수나

저기 뜨고 감 하루가 이나라 저기 뜨고 하루가 감 이나라 니흐서 가즈오니 마 하루이랑 그래와 ta harve to sa angami ko

하루에 자연들고 연극따로 갈로로고 하루에 마자너고 연극따게 큰언니고 하루에 기정극고 연극따가 가장구고 하랑코 루마우궁에 기획고 연극단도 린이니고

0: 야 예 조영아라 저런 비디 무고 야 다티 쇼라 조나르자 디 무고 야
1: 통디디 챤들 똥츠는데 니쪽지 레츤디 좀증 반 저기 총자 등 좀증 안 걸과 제롱 자히 스타클와 단진 수 제출 스타클와 아흥적 제롱 등 손마른 친은 이긴

0: 사디 칼리 칼리쇼 더부 레그치드 콘조야 섭서 제고 지식이 대달체나 답디옵시도
1: 对于这种空那这里边我联系不赢的但继续两名的对咱吧但明忙不解培养的穷不赢咱但俺最培养的弱处但培养的他自己肯定是不行不行但明其他民政晚能对呀民政晚有人但且咱你继续两名都把亚民的但继续给能对呀夸领对咱吧偏多钱不多
2: 那这个东西当时跟他们就是
3: 空里呀恰算不赢的我来医生说你但我从空里大概处理呀空里缺个他三十九年有马戏出呀 nyamdo yo ma shi, nung sum sa chuk sum liya deo shi, tini kong kia ngoy na shibi na gane chi shi. Ngon zui lega tini yu zhin chi ryo liya de jie lega chi go zang. Tang tu ngan yin yi chung kang ji liya de du zang ba, zi mi chu sui chung ji zang liya lega cha pe ji liya, kong kia kao so sor, po mu tang pa ma kio ko ji liya, nyan tong ka pa ge gu shi. To tu po mo ya chung zi su chi chi go shi. Ta ti ngay ngoy na shibi na sum yu liya de bu chi shi. Ta mi shi liya sun shu chung pu ting zhe ji kane chung yin na, kong liya ka du yin liya ga liya ka ya miya bu zha. ngara thangche ba ga gen che ji du ru chi mi tu be ga ri ya kong ri ya de bi na sim shu chi bu shi pi yong du kong tan du ro yin na ngara mi ji ra shi zheng ye ri ya da du tu bi ne ji guo shi sim bi
4: ge ba yin na zha ya na pe mi ki na zha ta le ne di to an zu sang me le ne di to ma ru zu ge ki xi ze ge ri wa ti du tu ba chi bu shi yin ne le da tu yu zhen bu song wei jie li na ngara le ge ba tan pe mi wa le men zhe bei cai yu bi ding de ji cuo chu an zu pe mi chu ge ba neng xin le ge xi ta
5: 不，他就没读讲。俺出读书，却不预备。那你来个的看一眼，看了就读读就学。各位的俺做了，若不时间，首先不面对上班，俺出来个的团员的人都打击，人别给学。宁日请不定这些，有对上班，但刚爱吃别个数，俺出等进也不去读给原来，他妈在，干脆给寻点忙不定这些预备起来呢，容易操劳用个多。现在俺上班了，他第一呢，俺做表面给读书人生个多。
6: 미상메지소딜레펜토베차와조괴바함양나지소디간디튜토바치쿠나겐웨네차샤비나나제디나라참바타니에치토베지제성그토제상예레그디야부조괴이힌랑가디나랑키담바시힌베나랑무투람티토레이나조컹도시쿠지제는람디야부시인야시
7: 디마제네다람티토레괴베제리나나랑네담베람티노르메바시쿠
6: 레그디 잉알라 총결 나 레그 지겐 최 초르미도베 천안 망부 시촌라 아마 망부 런이게 초구르 냠주 미도베 장물 망부 시간 니 봄을 냠주 톱총
8: 예 봄모 페지 론니 단치가 숨잔 레뷰 부족한 게라게 달럽도서로 파미 레리 거리아 돈이 제도 주도 급디디 응예 봄을 니 아마 나제 도시브 리제제 뽑아 침베 시에서 제장 럽도스 봄을 근데 이는 랑게 아마라 똥주 다 똥주게 공하니 두게 스티샤 니 디니 지구 말이 똥주게 공아 다 똥주니 사실 도시베 레그링아 탄 저와 메스나비 테나 그랑니 지나 통제 되고 된민도 람 근데 지 담비 이내레 텔레 랑니 지 모살 기내리 요리 승기 아 뒤에 당가란 람디가
6: 我对蓝地托给我杀了一下热就行这次应该蓝地托给我杀了电费给强有天大一年来你藏不了你们就敢接触俺去蓝素萨都是比我大改新那些了比金
9: 表面的英语团西北的年落地最近吹的西北的继续送信学今年那位西北的年闽南区通对车站站永进突击行俺是一些点不切不行的路就了妈妈没讲让给长车月了撒都地来讲路就去为难才是我提醒马赛日出龙松起西北的月重新新三八天派的帮不起信学三个那么错
10: Tengene kongdu sen chuban ni, ngay legungi jik su chebe, kangchong ki shungi shebe chidi li chenle, langzu da chakchun kangchong sadur pune, londe zikrim chwe ki shebe ki ji shu songgen, sadu pune mi na je ruga ki korgo be nangdun teshe.

0: Kyi 中国人罗曼对马罗斯七个起门文用空给客七学堂从团中的作引去年比行列堂女狗孟西只贵族准所客户盲病严烈团托都圈内孟了偏不投票行列严烈给张当此次我写推不他检查主为测绘起边角金木丁西的苦林点边安官地当我地东处地不所堂
1: 念这孙所,老子肉狗姐姐不去,罗斯肯定行列团子中国冲着顿肉切去。查到从团去,从四匹给了滚地大年,新推了八八出狗肉肉切去。女孔念了给,健康堂,偏这了大多七八堂,中国堂罗斯跟他们来给为,查这来着,祖准取些雷索当娃。才是托学给国内女主国有松用七八。
0: 陆续张曼军团安给我,则就他没工藏不撒空给江道女狗下东去追蓝队不接签约。那么一片起年来接单接替,别给给客户贴个十人图来不签年,给客户你不迷茫给地给切入点地当约不是。莫那里,没去人那趟,学女娃儿别的签年,在这军军去中国这三中约。给客户娃儿去这完年,迷茫娃儿去这团了头约。 中国谈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tunge chibu tsuba tan. Nukyu zangma gyunche miba chirtun che xin. Gensam ju wei lokdar din ne nukyu zangma nyamju tuba che che di. Tani ki mikzi tunge tupgyu ramde che gyu. Tengzin benjo kip gongsu chumze yurtu sawa tupgyu ba di. Nidong kami nishu zenga lu tengzin losu xibi che xe dinpyo ngang tunge chungwa tan. Chongke tan chongsip ki chindong chagya gyuntu ngang tugu cangtu xin ba. Tengzin si tun ki buce tordong tan penje che ru xin ba.
1: 贵地东主堂建造主为查托从吞共牛肉皮给钱吧从四台给他其中从吞神伯乐染地托不解释查尔基孙主任那座介绍上为推进地了娘们的给做给建议你们各局团把他年度你色主旅及建议你们查金行过错不是怎么你给个开给这晚你的心满地把他七色顿周围推了给建筑我 西北民主和与地制度成立平均两支用个月西道坦两支土地这边人类团共性命问题建议跟咱们的龙王阿东给外东把的为中华以西北给陆剧重振文明建筑库的信源两支接触罗布斯城里的内政组数军队中国雄泽切莫为参内托比团民阳性预计年度九六的两支接触给 给你们点开切与卡扎切行抗体密语你熊秋给给一日卡出你这样啊规矩起把的滚地当地给你们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念不 기 게임 민저와라 담주기 완전 잔념한 토바치 구이시 섬바시 냠제 예초 롭스 센리리 내전주기 기지 레디 티토 중국 로저 남한 시베기 윤캄소 냠제 딩섭충년 미지기 레와지 뒤 초보 대빈도 시기 진단기 능니 쓰냠 퇴비 제시 개버디 기급하게 피해기 해봤다. 시베기 남아 정신라 따다 양다 짐부터 기급하니 피해기 조람타 진탕긴 도시 장딘 담가 치바라 진조 치바 듄케타 벤주 지시는 짐비 멍시토 기급카 시드냠네타 냠레 냠제기 피해기 터람 취십치군 로마지 냠제 예소 롭스 체리리 내전 주소 균두 중국 투미 소비 냠제 예소기 개인 니무타 시베 링무기 기지 니무 기지 파괴님소 투지 캐진의 디니 릭슌존린타 이수타 리무짐드 차제옴드 치비록딥소 릭니기 최고남아비오타 최고태다규 기급하게 슝첨니 롭스체리드 내전주 지급부니 중화이 퓨중기 수균 릭니 뇽류톱디 샤르조 시베기 투무메인비 캐주 강림금바치유 양신유기 기지를 개의 캐비당와 티니 시지 참제 갸기당와 인라 중국 미만의 점리 코르규 체덥 시도 차지 제삼 누르신 체부 양인비 티 시베 민주와 핀주 비리당 롭중 체부라 군디 팁신유 기이지 콩도 취부라 기이티 삼류 키르수타 릭니 수균의 시도 티외 딩섭 체구비 티 툰바 융텁타 미 툰바 소르조라 차진 중유 핀주 지투기 락지신 미군이 제2기 중화이 시베티 시베신단 냠두 티웬 잔냠기 멍시토 게지슈리 치디 티웨 균을 룸바르 치기윤 퇴니 티에토는 전화 시베베리타 빈주 지시는 진바라 게이는 대교로 캐진 톱유치타 공기 응아르네 타바라 게이니 장슈슈르기 천다시 예니머니 티니 미지기 시제타 지동 빈주 지투 집이 초기된비 제3시단 자와라 미지기 투무기 자지 슈샤시시 계획이 퇴유진부 쇼긴의 디니 계인디니 점린 지투치비 니슈시도 교르디 미티웨마와 펜준 샘디니 님부터 펜준 삼시토바치규 계인이 뮤세드윈 치비니 계이단지위 폭삼기 렁부삼메인바라 점린시디 냠네타 미지긴 종교로 치다라 치디 냠도 뒤비 지둔 딘빈 종지 티웨양 인시 송도
0: Nechar, Yiren Islam Sarji Suma Rukaki, Tsoma Mugji Shunbe, Yiren Ki Hormuzi Tsukula Tsunzin Tajikdu Chegyu Ngungur Chung Yuba Masi, Panchu Tsung Chibye Chusinla, Jogyu Chung Ngunji Gubye Langcha Dung Yuji Shibata. Kongki, Hormuzi Tsukuki Ngakong Dawanla Zenu Chimishung. Chige Ki Chusinki Chulamti Gugab Nibartu Yiren Chogi Suibye Jigsuyla Zizung Shugu. Tienan Bursi Gigi Lamne, 清东切局界翠月界那些切月。孔一特同阿里马奇本市出库都松为增旺局之新月界谢不满塞。特同一人了南北坑荣奇错到高东铁卡电局别女不月界加债感切月不行。你去阿里马奇中央孟吉博仪内翠别地阿里马民宁铁了阿里家翠错控诉出信行难最低。 而里伊人了米别出给高东坦给为托不预备从主席了习习切预备他出行体伊人图美国电器穷极新年六月节写预而里马奇中央孟吉比特同而里马奇微笑色归世博了摩托恰巨比新预备满塞特同这个高东林间拉达切地他把而里马奇浪切我出行松就索古以着确有了月节写预备性 Singalenge, Kongsele Zhenyan Jun Shu Ke Mi Maa Kya Sula Tan Jo Gai Yin, Le Zhen Kim Kunan Ke Zhe Shi Zang Bula Shi.
2: Di Tan Ni, Kiran Ki Su Jo Ding Yu.
3: Ba Si Gang Ki Zhenyi Ang Da Di Shi Bi Ne, Gyu Zhe Tun Yu Ta, Shib Shir Ki Che Zhin Se Bu Tong Tu Bi, Lo De Bu Nang Chu.
4: Che Ngu Du Zhen Ba, Cha Tang Nga Zhin Yung Zham Gyu Bi Ne, Di Tan Ni Ya Pin Do Yu Shi.
2: Di Tan Ni, Kiran Ki Shi Bu O Du Yu.
5: Xie La Chui Bi Ji Li Ya, Kong Bu Gya Bi Bi Ne, Chi Jin Lo Ji Yung Tu Gu Shi.
3: 내가 두두 잠바 강고르 준비는 류중용 외마세 턴도야 랑고른 가비니즈레 유튜브 그랬다.
2: 디타니 키랑기